0: NTV 라디오.
1: 테너 색소폰의 크리스 파터, 피아노의 브렛 멜다우, 바스다 존 페투투치, 더블다 브라이언 블레이트, 이글스 포인트 아비민데 세스탠더드 부 포스트박 파처이. 파터의 베스트시 드림 홈. 8 Mart 2024'te yayınlanan albümden yine Pater'ın güzel bir çalışması Indigo Ildico. Pater parçada bas klarnet ve tenor saksafon çalıyor.